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 꼭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뭐 좋아하는 커피를 조금 천천히 마시는 거,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깐 걷는 것, 뭐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별것 아닌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것, 그런 작은 일들로도 하루의 기분이 꽤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작은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음악일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잠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일상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그중 하나 아닐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려요.

영화 러브 어페어 가운데 피아노 솔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고요.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678번님이신데요. 어울려 산다는 건 내 마음에 누군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작은 의자 하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지칠 때는 누군가의 따뜻한 의자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자리가 돼주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한자, 사람 인자 두고서 이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같이 산다는 게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것이겠죠. 서로 기대고 또 기댈 수 있게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주고. 자, 이어지는 거군요.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가운데 두 번째 곡 Einfach in Nich 꾸밈 없이 진심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빅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와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로베트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오프스 94 가운데 두 번째 곡 Einfach in ich 간결하고 내면적으로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운동장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다. 모래 운동장을 달리며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다가 나무 그늘 아래로 뛰어들어갔다. 돌아보면 벌겋게 익어있는 얼굴, 같이 뛰어다니던 친구들도, 그늘에 앉아 수다 떨던 친구들도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 같다. 운동화 뒤꿈치가 닳는 속도만큼 발도 쑥쑥 자랐다.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자 나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았다. 달리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했나? 아니다. 달리긴 달렸다. 술을 달렸다. 왜 이렇게까지 마셨을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처음엔 술자리가 좋았다. 긴장이 풀어지며 흥이 나고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좋았다. 한 잔, 두 잔 기울이다 보면 절친이 되는 것도, 밤새도록 추억을 쌓고 또 쌓고 어제의 흑역사를 안주삼아 마시고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던 파티. 그러나 어김없이 파티는 끝이 났고 모두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고독해졌다.

그렇게 술의 시대가 저물었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제철 음식과 핫한 음식을 오가며 술을 마셨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임이 끝나고도 24시간 순댓국집에 들러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에 가는 지독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인생의 쓴맛을 모두 알아버린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되었다. 인생의 쓴맛이 생각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술을 열심히 달리면서도 일상을 잘 영위해 나갔다. 회사도 다니고 강의도 하고 연애도 하고 우정도 다지고 가족 구성원의 도리도 다 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건 아마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기 때문일 것이다. 술을 열심히 마시면서도 요가를 3년 가까이 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느새 7년 차에 접어들었다. 근육량이 늘면서 주량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기록을 보니 2023년 10월 운동장이 아닌 천변을 달렸다. 그날도 어김없이 중랑천을 산책하며 무엇을 쓸까 골몰하고 있었을 것이다. 문득 어떤 결심도 없이 어떤 각오도 없이 그냥 달리기 시작했다. 날이 좋네. 달려볼까?

루이지 덴자의 포니클리 포니쿨라, 테너 베냐미노 질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음원의 음질은 다소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전설적인 음원이니까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현수, 노지향, 박은지 등 7명의 작가들이 함께 쓴 책, 좋아한다 말하기엔 조금 숨이 차지만 가운데 박은지의 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1985년생 작가네요. 박은지 작가. 어떤 결심도 없이 그냥 달리기 시작했다는 마지막 문장이 전참 좋았어요. 운동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계획부터 세우잖아요. 언제부터 할지, 뭐 일주일에 몇번 할지, 뭐 얼마나 달릴지. 그러다 준비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저자분은 어느 날 중랑천을 걷다가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좋네, 달려볼까 하고요. 어쩌면 새로운 습관의 시작은 그 정도로 가벼워도 되는 것 같아요. 꼭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날씨가 좋다면 잠깐이라도 걸어보시고 그러다 마음이 내키면 좀 뛰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냥요. 그렇지만 술 달리는 건 조금 자제하시고요. 자, 8115번님 사연인데요. 여긴 목포입니다. 모처럼 여유가 생겨 들어봅니다. 요즘 드라마 포엔즈 보면서 클래식 챙겨들어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뭐 드라마의 제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 드라마나 영화 나오면 참 반갑고 좋아요. 뭐 어찌됐던 또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번호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우프스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은 1악장의 조성은 D단조지만 이 2악장은 따뜻하고 조금은 밝아진 D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4권 오프 47 오늘은 두 번째 곡을 만나봅니다. 제목은 앨범의 한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제1권에서도 같은 제목의 곡을 만났었죠. 여기서 앨범은 뭐 사진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글이나 뭐 그림, 짧은 음악을 남기던 그런 기념첩을 뜻합니다. 오늘 들으실 이 4권의 앨범의 한 페이지는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요. 누군가의 앨범에 가볍게 적어 건넨 짧은 음악 편지처럼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작품번호 47-2 앨범의 한 페이지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교향곡이나 뭐 협주곡, 소나타같이 이런 대작을 쓰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어떤 한 선율, 그런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작가분들이 그냥 일상을 살다가 어떤 구절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작가 메모, 작가 노트처럼 이렇게 한 문장씩 쓰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그 소재로 또 긴 소설을 완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그가 쓴 이 서정소곡집은 마치 그런 작가 노트처럼 떠오른 악상을 짧게 짧게 한 곡 한 곡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곡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혹은 교향곡, 그 대작의 어떤 소재가 된 멜로디가 겹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작가의 비밀 노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참 재밌어요. 이 서정소곡집 전곡 감상. 2640번님 사연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정원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라디오, 방금 내린 커피, 두 아이의 제잘거림이 있습니다. 편안한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야, 음악과 커피향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완벽한 아침이네요. 자, 그 아침에 아주 분위기를 더해줄 한 곡 띄웁니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이 가을에 아주 어울리는 첼로 선율입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 슈다들마이어가 주연은 윈헨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펜바흐의 자크린의 눈물 보내드렸습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프네의 첼로, 한 슈라들마이어가 주연은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942번님 사연인데요. 여긴 충남 예산이에요. 매일 출근길에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침대에 엎드려 들으니 너무 좋아요. 김정원 아나? 저 아나운서는 아닌데. 김정원 아나의 클래식 설명도 너무 좋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사실 클래식은 잘 모르거든요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합니다. 뭐 잘 모른다고 겸손히 말씀하셨는데 알 필요 뭐 있습니까? 듣고 좋으면 그게 음악이죠. 또 오늘은 편안하게 침대에 엎드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듣는 걸로도 같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언덕 위의 집 듣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와 몰몬 테바너클 합창단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언덕위의 집, 바리톤 브린 터펠과 몰몬 테버너클 합창단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소화불량이 하면 하하임.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오늘 1부 끝곡은 멕시코 민요입니다. 시엘리토 린도, 아름다운 하늘. 테너 롤란도 비아손의 노래로 띄워드리고요.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go.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

0: 합니다.
1: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1: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정은 작사 한태수 작곡 아름다운 나라 소프라노 신문희의 노래와 국악그룹 놀이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화물차 필요할 땐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프랑세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에드가 모로의 첼로와 피에르 이브 오디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8630번님이요. 고봉산 숲길 걸어요. 잔잔한 음악이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하셨어요. 아, 사랑의 오솔길 들으시면서 숲길 걸으시면 완벽하시겠는데요. 1860번님. 목적지 도착하고도 음악이 너무 좋아 감상하느라 못 내리네요 하셨어요. 아,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음악에 빠져있는데 아, 도착 시간이 조금 더 음악이 끝나기 전일 것 같으면 더 천천히 운전하고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주 급한 일 없으시면 음악 끝까지 듣고 내리시면 좋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가운데 3악장 사라방드 듣습니다.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연주를 함께 하시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모노 천사 가운데 사라방드 보내드렸습니다.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흐의 샤코헌드가 이 파르티타에 속해 있죠. 5962번 님 사연인데요. 품격 있는 방송 잘 듣고 있지만 사연은 처음 보내네요. 사연 보낼 만한 기쁜 일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요. 근데 큰아들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답니다. 제가 다 너무 기쁘고 떨리는데 아들의 좋은 점을 잘 알아봐 주신다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이승재 힘내고 잘 하길 바래.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떨리기까지 하면서 바라고 계신 어머님의 이 마음이 아마 잘 전달될 거예요. 당연히 예쁘게 보시겠죠. 또 여자친구 만나러 인사드리러 오면은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오프스 73 황제 가운데 화려한 사막장 론도 알렉으로 함께 듣습니다. 빌헬름 바카우스의 피아노 한 슈미트 이셉슈타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 곡은 3088번님과 함께 듣습니다.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오프스 73 황제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와 한스 슈미츠 이서슈타트까지 위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929번님 사연인데요. 아, 아름다운 글 보내오셨네요. 아라리 익어가는 황금 들녘에는 천방지축 메뚜기들조차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벼이삭을 보며 예의를 차리고 꽉 찬 보름달 또 야윌까 걱정하는 가을입니다. 뾰족한 가시에 숨어있던 밤이 툭툭 떨어지고 지천이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쓰다듬어주는 가을바람과 햇살에 위로받는 중년의 일상에도 가을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이야, 멋진 가을시를 한편 보내오셨네요. 당연히 자작시겠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분들 시인 같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아, 정말 시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마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톨레이프 테덴의 첼로, 그리고 롤란스 폰티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트리오 에이드 안조 가운데 2악장 아다조를 마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톨레이프 테덴의 첼로, 그리고 롤란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922번이며 초대해 주신 어텀 실내악 공연 잘 보고 듣고 왔습니다. 아직도 드볼작의 선율의 감동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피아노 2중주, 3중주를 처음 들어봤어요. 창피하지만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는 감동과 놀라움이었고 듣는 것보다 직접 보니까 더 황홀했어요. 조금 더 클래식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저를 설레게 하는 내용의 글이네요. 사실 이 실내악이요. 한 번에 또 이렇게 와 너무 좋다 이렇게 감동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그 챔버 뮤직이 가장 뭐랄까요, 음악의 정수다 하지만 가장 듣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운명처럼 만나셨네요. 또 이렇게 실내악 통해서 클래식 음악 더 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은 공연도 많이 보시고 또 혼자서도 요즘은 쉽게 또 이런저런 영상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시면서 클래식 점점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함께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레오 들리

2부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밀레의 이중창 그리고 알랭 롱바르가 주연하는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딜리베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 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이중창, 그리고 알랭 롱바르가 주연한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B플랫 장조 쾌일번호 254 가운데 3악장 론도 템포 디 미뉴엣 보내드립니다. 오규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 지안 왕의 첼로, 그리고 마리아 주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터 B 플랫장 쪽 쾌활번호 254 가운데 3악장 론도 템포 데 미뉴엣 보내드렸습니다. 오귀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 지안 왕의 첼로, 마리아 주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잡나.

0: 신도리가 만듭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8: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7: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9: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7: 전
8: 이번에도
7: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10: 여행.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1: 10월 오픈 때 가보자.
10: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은 성자들의 행진,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토너 패드 씹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0: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는 동화에 나올 것 같은 분홍빛 건물이 등장해요. 아름다우면서도 기묘한 이 호텔의 지배인 이름은 무슈 구스타브. 아무리 고압적이고 무례한 고객을 만나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구스타브는 언제나 품이 있는 미소로 우아함을 잃지 않고 얘기하죠. 무례함은 그저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랑받으면 꽃봉오리처럼 마음이 활짝 열리죠.

누군가의 미소와 친절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 어떠세요? 못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받을 준비, 꽃봉오리처럼 마음을 활짝 열 준비 되셨나요? 최강의 영화음악 첫 곡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미스터 무스타파.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 시작됐습니다. 광고만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조강기

이병우 감독이 음악을 맡았던 영화죠. 왕의 남자 중에서 대금소리가 쓸쓸하게 번지는 곡 프롤로그 먼 길, 이어서 왕과 사는 남자 중에서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작품 다 제목에 왕이 들어가네요. 왕. 두 영화 모두 결국엔 왕의 곁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뭘까요? 바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라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왕의 남자가 벌써 2005년도 작품이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쵸? 엊그제 같잖아요. 감우성님, 극중의 장생역이었죠? 그리고 공길이, 이준기님. 마지막 줄타기 하던 장면 아직도 생생한데 시간 참 빠르네요. 3853님, 영화음악 들으면서 강희님이 소개해주는 영화들 메모해놨다가 찾아봐야겠어요. 남은 시간도 기담아 들어야지 하셨습니다. 잘 메모해놓으세요. 저는 이거 메모도 여기저기에 놔서 찾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어플 이용하긴 하는데, 네, 이거 정말 시간 줄이는 일이죠. 무슨 영화 볼까 할 때 리스트 쫙 펼쳐서 골라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865님, 목 감기가 오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칼칼해서 약 먹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왔었잖아요, 여러분. 저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겁을 엄청 먹었었어요. 반드시 감기를 떨어뜨려야겠다. 완전히 감기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막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기를 하루 만에 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감기인데 좀 오래 가고 아직도 안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팀 중에도.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떴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비결을 알려드리려고요. 이게 비타민이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받는 체질인가 봐요. 비타민은 부작용이 설사밖에 없대요. 그래서 웬만큼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을 그 대용량 비타민을 6시간 간격으로 먹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물 많이 마시고 잠 잘 잤더니 똑 떨어졌대요. 아, 잠은 좀 못 잤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기에 가장 좋은 약은 뭐니 뭐니 해도 비타민과 물과 잠이다. 명심하시고요. 이왕이면 안 걸리는 게 좋으시겠지만 걸리시다면 네, 비타민. 노래 들을까요? 먼저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영화 쉬리에서 골라봤고요. 영화 졸업에서도 한 곡. 이 곡은 고황산 팬더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까지 두 곡이에요.

빌 메들리와 제니퍼 완즈의 The Time of My Life. 영화 더티 댄싱에서 조니와 베이비가 여름 내내 연습한 춤을 선보이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For My Love였습니다. 휴 그랜트가 영국 총리로 나왔었죠? 러브 액츄얼리. 와, 이 영화도 엊그제 같은데.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니까 그렇게 오래된 영화 같진 않지만 여튼 휴 그랜트 영국 총리로 나왔었는데 관절을 누비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흘렀던 곡이 바로 방금 들으신 점프였어요. 휴 그랜트 인터뷰 보니까 리허설도 없이 찍는 바람에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하던데 여튼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면이 영화에서 제일 사랑받는 순간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색해서 더 사랑스러운 춤. 이거는 연출자의 신의 한 수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어색함은 잘 흉내내서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성공하셨네요. 참 매력 있었는데. 틈새책방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본 뒤로 무척 가깝게 느껴지네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해요. 원고 작업하면서 주중에 늘 최강의 영화 막 듣는데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가끔 피식 웃기도 해요. 네.

다정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겠네요. 노래 들을까요? 테일러 핵포드 감독의 영화 어게인스트 올 오즈 중에서 필 콜린스 어게인스트 올 오즈. 그 전에 먼저 영화 앵커맨 2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얼스 인드 앤 파이어의 After the Love Has Gone 사랑이 떠나간 뒤에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승부 중에서 하동균의 지친 하루, 앞서 들으신 곡은 지난 9월에 개봉한 한국판 리메이크작 영화 인턴 중에서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또박이님이 인턴에서 한소희님이 부르던 거위의 꿈 듣고 싶네요. 좋았었는데 하셨어요. 맞아요. 영화에서 한소희씨가 이 곡을 부르죠.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0: 가면 집으로 꾹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여러분, 오늘 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시작할 때 사랑받는 느낌을, 꽃봉오리처럼 활짝 펴지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겠다.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네. 네, 어쩐지 여러분께 사랑만 받다가 끝난 기분인데요. 네, 못 드린 사랑은 내일 마저 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중에서 김형중의 그랬나봐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고력의 파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0: 전문점 명표장 주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를 싹 하고 돌아섰는데 또 보이는 집안일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일했는데도 주말에 출근해야 할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노동에만 너무 내 부지런함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다른 걸로도 부지런할 게 있을 텐데 말이에요. 특히나 가을에는요. 여기저기 둘러보는 눈길과 어딘가로 나서는 발걸음에 우리의 부지런함을 옮겨볼까요? 어디를 향하든 이 10월의 바람이 내 등을 잘 밀어줄 거라 믿어보자고요. 이래서 가을 하는구나 느껴보게요.

S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첫 곡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수영 DJ를 대신해서 12시에 만납시다 진행을 맡은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입니다. 또 토요일에 이렇게 찾아뵈니까 느낌이 색다른 기분이네요. 세봄님이 하디 음성은 항상 밝음이 있어서 가을 하늘 같아요. 반가워요. 라고. 어머, 정말요? 제 그 최애 계절이 가을이거든요. 근데 가을 하늘을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뭔가 제가 그토록 그 바라던 롤모델을 닮았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 같은 목소리로 가을가을한 기분 좋아지는 노래들 가득가득 채워서 들려드릴게요. CBS 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김진표와 신예원이 함께한 유난히였고요. 헤이의 쥐땜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쥐땜무라고 정직하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진짜 프랑스어 그 느낌을 살리려면은 쥐땜이라고 해야 한답니다. 꿀팁!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작은 행복님이 노래 선곡 너무 좋아요. 등산하면서 살짝 고비 왔는데 다시 힘내봅니다. 라고. 그죠? 고비가 왔을 때는 또 음악 듣고 약간 쉬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8237님이 오늘의 목표 남편과 안 싸우기. 진짜 오랜만에 쇼핑도 할 겸 드라이브 겸 나왔습니다. 말랑말랑한 노래 들으면서 안 싸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셨네요. 진짜 안 싸우려고 진짜 하는데 이게 자꾸 그 안 좋은 점이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음에 3대 평화 규칙이란 걸 세우고 다니거든요. 1번.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해서 1번이에요. 답답한 소리 하면은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이제 울컥할 때는 물 한 잔 마셔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귀를 막아야 됩니다. 열만 들으세요. 얘만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혹은 필요한 노래들이 있으면 12시에 만납시다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9

별정 9390 문자창 열어놨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8237님 이런 노래들로 귀를 샥 가려보세요. 신나는 노래입니다. 빅뱅의 거짓말 그리고 2NE1이에요. 내가 제일 잘나가.

이러지마 제발. 그리고 4303님 보내주셨네요. 휘성의 With Me였습니다. 노래 듣다가 감정이 올라오셨나 봐요. 4325님께서 앞산 둘레길 걷고 있어요. 노래 들으면서 걸으니까 보이는 풍경들이 잔잔한 물결 같은 게 괜히 눈물이 똑 하고 떨어지셨대요. 가을 탓이라고 걸으면서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근데 이 가을이 또 감성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괜히 눈물 참지 마시고요. 또 흘러나오면 흘러나오는 대로 그 감정 그대로 그냥 눈물 흐르네 하시면서 천천히 걷는 것도 저는 이 가을엔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랄까? 괜찮습니다. 뭐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남이 뭐 하는지 관심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나의 감성에 충만해져서 즐기는 거죠. 괜찮습니다. 2616님은 매일 직장에서 듣다가 오늘은 와이프한테 운전대 맡기고 드디어 레인보우 가입 완료! 이렇게 문자도 보내봅니다. 와! 어서오세요. 제일 나른한 시간에 활력주는 열만입니다 하셨네요. 캬, 오늘 또 특급 대우를 받으시는 2616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앞으로 참여 많이 해주실 거죠? 4483님 청해 주셨네요. 아, 이 노래 들으면 또 우시는 거 아닌가 몰라. 오혁의 소녀 그리고 수평기님과 함께 들을게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

0: 합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5: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6: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5: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7: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5: 전
6: 이번에도
5: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8: 여행.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스페셜 DJ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우리 또 노래 듣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1부가 끝났네요. 1부 마지막 노래, 다이나믹 듀오와 라디가 함께했어요. 어머니의 된장국 듣고 우리는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0: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어요. 2부 첫 곡은 마이 앤트 메리의 골든 글러브였습니다. 제가 그 사담을 하나 하자면 마이 앤트 메리의 그 드러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건너서 한 달이 건너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원래 스페셜 DJ잖아요. 원래는 팝 음악을 들려드려가지고 이 방송에서 마이 앤트 메리 노래를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아나운서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사연이 있거나 혹은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0: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2: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보라를 일으켜.
1: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오는 열만 클럽. 신나게 들으셨나요? 오마이걸의 돌핀, 뉴진스의 어텐션, 그리고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였어요. 이 노래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완전 좋아하던데 요즘은 또 바뀌었으려나요? 제가 너무 몇 년 전에 머물러 있나 봐요. 토닥토닥님이 곤들의 돌솥밥 먹으러 시장 왔어요. 좋으시겠다. 밥도 맛있고 노래도 신나고 다 좋습니다. 열만 식구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이 시장이요. 그 오감 만족되는 곳인 거 아시죠? 눈으로는 정겨운 풍경을 담고 귀로는 이렇게 음악 들으시고 입으로는 또 맛있는 밥까지. 밥도 인생도 신나게 곤드레 만드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으시겠다. 0315님, 여러분, 0315님께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아들 여자친구 만나러 가신대요. 대박. 아들 여자친구는 일본 친구예요. 아, 근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해가지고 대화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데 그래도 긴장됩니다. 어쩌죠? 라고. 아, 진짜 긴장되시겠다. 그 아이시대로 해주세요. 아이시대로. 근데 제 친구의 그 아내죠. 제 친구의 와이프도 일본 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싹싹하고 너무 예쁘고 가족들이 다 좋아한대요. 그 친구는 한국어를 막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소통도 문제없고 예쁨 받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0315님도 마음에 쏙 드는 친구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나중에 이 모임의 후기를 좀 알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송송이님 청해주셨고요. 조관우입니다. 하늘, 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

혹시 스페셜 DJ 특집 노래였나요? 별에 왜 모르니? 그리고 장나라의 그게 정말이니? 우리 열만의 스페셜 DJ이신 분들이었잖아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본업으로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저도 노래를 하나 내야 될까 봐요. 스페셜 DJ 하면 틀어주시지 않을까? 4617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빨리 반납해야 돼가지고 어제 새벽까지 읽었더니 아직도 잠이 옵니다. 근데 뭔가 뿌듯하면서 지적으로 충만해진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진정한 가을 여자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요. 가을이 또 독서의 계절인데 진정한 가을 여자로 거듭나셨군요. 잘하셨어요. 이게 또 기한이 있어야 읽게 되더라고요. 저 추석 연휴에 나 진짜 책한권다 읽는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결국 못 읽었잖아요. 역시 좀 기한을 둬야지 뭔가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4617님 가을 여자 인정입니다. 제가 뭐라고. 1613님은 산책 겸 동네 뒷산 갔다가 모기 물리셨대요. 아, 이런 팔뚝이 종아리가 되셨다고. 가을이지만 모기 조심. 이제 그만 모기와 이별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진짜 여러분 모기 조심하셔야 돼요. 저그 산책 한번 갔다 왔다가 종아리에 세 방, 팔뚝에 두방 이렇게 물려가지고 얼마나 혼자 열받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 누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 그칡 뿌리는 거잘 뿌리시고 모기 조심하자고요. 모기와는 이별하고 싶으신 1613님께 띄워드립니다. 이창섭 한번더 이별. 이석강님이 어찌 아시고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정승환이에요. 이 바보야.

정승환의 이 바보야, 목이 바보 이런 느낌으로 들었고요. 이창섭 한 번 더 이별이었습니다. 목이랑은 진짜 언제 이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여름이, 올해 여름이 진짜 더웠어가지고 목이 없네 했는데 확실히 서늘해지니까 활동을 좀 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긍정맘님이 가을이라 그런가? 발라드가 좋네요. 감성 충만. 신나는 노래도 좋아요. 늑대와 함께 춤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은 가을, 이 가을에 발라드 파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댄스댄스다, 신나는 노래 파세요? 이거 투표 열면 상당히 팽팽할까요? 아니면 발라드가 압승할까요? 의외로 신나는 노래파가 고개를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신나는 노래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긍정맘님 청해주신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 드릴게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듣고 봐 듣고 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0: S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효도할 때 효, 효녀 DJ, 스페셜 DJ 하효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한 두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갔어요. 오늘 열망 끝곡은 골든걸스의 One Last Time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무력인부터.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표정 주갑골.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4359주년 개천절입니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처럼 쑥과 마늘을 단연간 복용해서 완벽한 인격체가 된 저 한동준은 전 세계인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오늘도 좋은 음악들로 온 세상을 아름다운 향기로 물들이겠습니다.

2026년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Love is in the air, 존 폴 영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식은 커피님이 아직도 실개천이 먼저 떠오르는 개천절. 초등학교 때 이게 무슨 날인가 했던 날이죠. 그냥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그렇죠. 제가 살던 동네에도 개천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개천을 기념하는 날인가? 뭐.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랬다는 얘기죠. 다 커서는 알았어요, 저도. 개천절도 몰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희19님이 멘트 죽여줍니다. 나일라님은 쑥과 마늘 엄청 좋아합니다.

0: 이탈손 브로워즈 님도 쑥과 마늘로 태어나신 동준님 만세! 그러셨습니다. 9854번으로 쑥과 마늘 많이 드셨음직한 동준님 혹시 태음인, 아, 태음인? 몰라요, 저. 아, 그 옛날에 알았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약간 하체가 튼실한 그런 병인데 그거 뭐 있던데 태음인가 태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MBTI는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뭐 누가 물어볼까 봐 이제 저 외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INFJ라고. INFJ. 저희 집사람이 제가 INFJ라니까 아, 자기랑 잘 맞는다고 그러던데요. 뭐 우리 집사람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자, 한동준의 팬파스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노래만 그냥 주야장천 보내드리는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죠. 노래들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여러분 사연들 소개해드립니다. 신청곡도 소개해드리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현대 큐밍!

0: 가면 집으로
1: 코끼리 베이글닷컴.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0: 소리가 만듭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

팝시의 라틴 러버, 징기스칸의 피스톨레로, 그리고 산타의 스메랄드의 Another Cha-Cha까지 자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어사 박문수님이 90년대 초 퇴근 후 운동 다니던 에어로빅 클럽 운동곡입니다. 들을 때마다 옛 생각이 나요. 차차! 메이플 피카님이 동준님 마늘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닌가요? 마늘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 거기까지 마늘 냄새가 나요? 마늘 좋아하죠. 저 고기 먹을 때는 늘 마늘이 함께합니다. 비스타탑님이 20여 년을 레인보우 듣기만 하다가 게시판 참여한 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게시판 참여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뭐 많은 사연들 그리고 신청곡들 늘 함께해서 좋습니다. 레인보우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원래. 그러나 참여해 버릇하면요 이게 또 아주 재밌단 말이죠. 예. 다다님은 지금 예전에 살던 동네 다녀왔어요. 서울 가양동인데요. 9호선 증미역 2번 출구로 나가는데

아, 입구에 붕어빵이 있는 거예요. 마침 점심때고 해서 세 개 사고 계산하려는데 글쎄 1,000원인 거예요. 요즘 같은 물가에 말이 되나요?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있을까? 사장님한테 미안하기까지 하시다고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증미역 2번 출구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셨어요. 자,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Barbra Streisand의 Evergreen, Air Supply의 I Want to Give It All.

라디오라마의 예티에 이어서 발티모라의 타잔보이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연경님이 예티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진짜 진짜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1억이에요 이런 거예요? 옥상 딸기님은 점심으로 볶음라면 먹고 후식 아이스크림 먹고 홍차 마십니다. 천국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이 작은 기쁨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행복이에요. 계속해서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아이스크림 참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아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저희 딸내미까지 좋아해가지고 지금 늘 많이 먹습니다. 스마일님은 지금 서천 비인 해변이에요. 비인 해변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셨어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바다. 좀 추울 것 같은데요 지금. 지현님이 지금 저 삼행시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제가 이거 엄마가 저 설거지할 때 꾸준히 듣고 있다고 그랬는데 삼행시를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겠는 게 너무 저기 자화자찬이 되는 것 같아서 아 엄청난 저 칭찬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거 읽으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또 혼자 자랑하고 앉았네 뭐 이러실까 봐 삼행시는 제가 못 해드리고요. 하여튼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또 두 곡입니다. 린다 론스타트와 발레리 카터가 함께 부르는 Devoted to You, 사라 브라이트만의 Scarborough Fair.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7: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6: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7: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6: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7: 10월 오픈 때 가보자.
6: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8: 어머, 세련됐다.

0: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이영약품.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8: 경리나라.
9: 중화역 가까이
10: 새집이 라온.
9: 기다려온 서울 새집
10: 드디어 라온.
9: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0: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9: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1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2: 1533-1566 세라하임.
11: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4: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5: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7: 한동준의 팬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쇼 캐스디의 노래 흐르고 있죠. That's Rock and Roll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입으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Fire Inc. Nowhere Fast. 영화 Streets of Fire의 수록곡이죠. 다이언 레인이 아주 예쁘게 나왔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이언 레인이 가수로 나와요. 근데 이제 립싱크를 하는 거죠. 입망 뻐끔뻐끔 하는데 입이 하나도 안 맞아요. 샤샤님이 아 신나는 음악에 리듬 맞춰서 홈이 지라고 있습니다. 고구마 캐는 중이에요. 나이는 못 속인다고 홈이 들고 휘적이고 있습니다. 이 음악에 고고장 열심히 출입하던 20대가 그립습니다. 내 나이 60 넘어서 야 옛날 음악에 홈이 지라는 게 왠지 안 즐겁습니다. 내 청춘 돌리도! 아 그래도 청춘을 떠올리시면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앙빵님은 마음은 국일관 새벽 2시인데 아, 늦게까지 했죠. 예전에 나이트클럽. 7278번으로 전라도 영광 와서 굴비 정식 먹고 이동 중인데 졸려요.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지금 신나는 노래 보내드렸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아 1947번으로 지금 늘 드는 생각인데요. 주말 출근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막상 책상에 앉으면 또 편하네요. 오늘도 열일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주말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힘내셔야죠. 졸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여서 음악의 향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 그리고 카오 마이 람바다, 그리고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1, 2, 3,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896번으로 람바다 들으니 대학 1학년 때 종로거리를 걸을 때가 생각나네요. 종로거리 그 니어카에서 람바다랑 돈데보이가 나왔던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제 나이도 어느덧 60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회춘하세요. 젊어질 수 있어요. 큐티포뇨님도 20대에 너무 많이 들었던 람바다 신나는 노래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러셨어요. 애플 JJ님이 양양 가는 길 차가 너무 밀리네요. 계속 신나는 음악 들려주세요. 의자가 들썩들썩하게요. 그러셨습니다. 신나는 노래만 계속해서 보내드리면요. 그 안 신나요. 왜냐면 발라드를 좀 듣고 또 그 다음에 신나는 음악을 들어야지 또 신나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4278번으로 주말 근무인데 연휴가 끼면 배가 더 아파요. 연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가만 있어봐. 이게 무슨 얘기죠? 주말 그러니까 연휴, 휴일에만 근무를 하시나 보죠? 그러니까 휴일이 많으면은 피곤한 거예요? 야, 이게 반대네. 어떻게 행복은 내 안에 님이 같은 장소 과수원에서 남편은 저 짝편에 저는 한참 떨어져서 이 짝편에서 이 짝판에서 일하고 있어 듣고 있어요. 60이 넘어도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에이, 정말 비위 맞추기 힘드네요. 레인보우로 지금 남편도 듣고 있거든요. 이름만 안 해도 자기 얘기하는 줄 알 거예요. 저희 과수원에서 일하는 남편분 좀 그만 삐지세요. 나이 들면은 자꾸 저도 알아요. 나이 들어서 자꾸 잘 삐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만 삐치세요. 예. 더 나이 들면 후회해요. 진짜예요. 지금 바로 웃으시면서 부인에게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Speak Softly Love, Matt Monroe의 Walk Away.

네. 아, 여기에 이제 베이비 제인이 나갔어야 되는데 감정이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 생방송 팁 팍팍 내네. 아, 정말. 갑자기 왜 없어졌지? 노래가. 예, 죄송합니다. 자, 베이비 제인입니다.

자, Untrain My Heart에 이어서, 이어서는 아니죠. 잠시 제가 끼어들었다가 베이비 제인 런 쇼트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아 참, 이게 저 이런 사고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러면은 그게 그 당황스럽고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려요. 바실님이 로코모션은 안 나오나요? 이제 진주 도착하는데 아쉽네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내일 보내드릴게요 제가 내일 꼭. 꼭 보내드립니다. 오비의 마법사님이 모스크바입니다. 선곡이 너무 멋져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모스크바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모스크바 요새 괜찮나요? 걔네래. 죄송합니다. 아니 전쟁 중이라가지고 모스크바는 안전할 수 있겠죠. 은혜샘님은 지금 걸으면서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흐리지만 공기는 신선하네요. 그러셨어요. 네. 걸으면서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어폰으로 들으면 모르지만 이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차하시다가 FM 팝스 듣고 있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한강 둔치 같은 데서 노래 이어집니다. Anne Murray의 You Needed Me, Rita Coolidge의 I'd Rather Live While I'm in Love.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카티 프로 시.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갔죠. 오늘 끝곡은 케니 로저스의 노래입니다. The Gambler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I met up with a gambler. We were both too tired to sleep. So we took turns of staring.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프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킬링도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0: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절약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침대와 이불, 베개, 중요한 사람의 경조사, 오래 앉는 의자, 여행지에서의 한 끼와 특별한 경험, 그리고 내 몸을 위한 운동과 검진. 여러분은 무엇에 돈을 아끼지 않으신가요? 알뜰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데는 제대로 써야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지금의 시간은 다시 살 수 없으니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박학기 향기로운 추억. 마음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가요 속으로 첫 곡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출발해봤어요. 자, 오늘도 좋은 음악들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명태.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2: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서울사.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이선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두 곡 감상하셨습니다.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 왔는데 초록색보다는 가을임을 알리는 색깔로 많이 바뀌어 있네요. 2877번으로 주셨어요. 저도 가본 곳인데 그렇게 가을색으로 바뀌었군요. 2877님 만끽하고 오십시오. 권일석 씨는 연휴여서 너무 여유롭고 평화로운 토요일입니다 하셨는데요. 그렇죠. 내일 일요일이 되어도 또 월요일까지 쉬실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그렇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음악 감상하시죠. 8932번으로요. 가을과 어울리는 노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최연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쭉 이어드립니다.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8721번 마음과 마음의 그대 먼 곳에 이 노래는 김명옥 씨의 신청곡

이었어요. 장문수 씨, 아내가 친정 가서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 다녀왔습니다. 뻘쭘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요. 혼자 온 분들도 꽤 많네요. 뭐든 처음 하는 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꽤 괜찮지 않으십니까? 이제 장문수 씨 매번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극장에? 가치도 좋고 혼자만의 시간도 참 좋죠. 안주현 씨, 남편은 어제 지리산에 갔어요. 25년 만이라며 설레면서 갔어요. 11시간 산행하고 대피소 입소해서 한숨 자고 내일 일출까지 보고 하산한대요. 곰만 안 나타나면 다행이라며 갔습니다. 뭐 곰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남편께서는 아주 멋진 힐링의 시간 보내고 계시겠네요. 잘 다녀오시라고 문자 하나 넣어주시죠. 박상민 해바라기 0084번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6704번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3: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전영 씨의 모두가 천사라면 최진구 씨가 신청하셨고요. 김만준 씨의 모모는 74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임상에서 증명된 목주름, 눈가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결세라.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은요, 해바라기예요. 사랑이에요. 718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

0: 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동찬 씨가 신청해 주신 노래 수아진의 파초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들을 보면요. 특별히 가을이라고 해서 거기에 맞는 선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이 그냥 다 이 계절에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런 시간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도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Set your sinkable, Set your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Set your sinkable.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목소리가 아주 운치 있네요. 아름답고 분위기 있는 노래. 남녀 듀엣 곡 두 곡이었습니다. 정훈이 송창식, 안개 박선식 씨가 신청하셨고요. 서영은 유열, 사랑의 찬가는 8938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50대 중반, 갑자기 실직을 하고 나니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자꾸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래도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5601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자, 5601님,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렇게 고민한 만큼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기운내십시오. 이경분 씨, 결심을 하셨는데 오늘부터 두 끼 먹기로 결심했어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걸까요? 과자를 먹으며 허기를 달래요. 일일 일식이란 책을 보고 다이어트 하려는데

그런데 과자를 드신다고요. 자, 시작하려고 하는 다이어트. 이거 처음엔 힘들어도 하다 보면 적응될 겁니다. 어느 날 한 세 끼를 다 드시면 우와, 이렇게 많이 부대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두 끼는 꼭 챙겨 드십시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5059번. 산책하다가 길가에 코스모스가 엄청 피어있는 걸 보니까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보물을 찾았다. 그때 입이 우와 하고 벌어지죠. 노래도 그런 거 있지 않나? 6029번으로 둠바 둠바 진시몬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정광옥 씨가 신청하셨고요. 김범수 약속은 8334번 건아들의 계절이 가기 전에 쭉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초록소녀님이 요즘 챗GPT로 복고풍과 경성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미지 변환하는 작업이 참 재밌네요. 주름도 없어지고 화려한 색감에 젊어진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이 변환된 두 장의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초록소녀님과 남편 되시는 분 미남미녀예요. 가끔씩 이 기능 활용해서 만드는 사진들 저도 해봤는데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미영 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음악 들으면서 조금씩 진정시키고 있다고 사연을 주셨는데 이 과정이 힘들 수 있죠.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김덕순 씨가 좋은 음악과 함께하니 오후가 금방 지나간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한혜진, 갈색 추억.

0: 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소녀시대의 힘내 박윤지씨 232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함영재씨의 노래 커피 한 잔과 당신은 8310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매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동물원의 노래예요. 가을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노력 임팩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0: 신뢰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알밤을 삶고 또 불려서 딱딱한 껍질을 까서요. 텁텁한 보니까지 섬세하게 벗겨서 부서질세라 조심조심 온 밤인 채로 누구를 먹여줬다 하는 얘기 올가을에도 듣고야만 사랑 얘기였어요. 겨울에 질긴 귤락까지 까서 귤 먹여줬다는 사랑에 버금가는 얘기죠. 그러다가 버릇 나빠진다는 진반 농반 말을 듣더라도 그런 대접, 그런 사랑, 한 철에 한 번씩은 주고받고 싶은 마음은 욕심일까요? 나 10월이야. 경고하듯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주말이 주는 여유로 서로에게 느긋해진다면 이것도 알밤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이겠습니다.

존 웨이트 Missing You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니 아세요? 보니는 밤이나 도토리의 속껍질을 뜻하고요. 귤락이라고 아세요? 그 귤 알갱이를 감싸는 하얀 속껍질, 하얀색 실 같은 거. 이게 귤락인데 둘 다 먹어도 되죠. 먹으면은 영양적인 효능도 있다고 하지만 맛이 씁쓸하고 또 텁텁해서 입안에서 성가시기는 하잖아요. 입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뱉기도 하고. 그런데 입안까지 보드라우라고 부드럽게 넘어가라고 성가신 건 네가 아니라 내가 대신하겠다면서 속껍질까지 벗겨주는 손길. 네,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계절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참 좋네요. 10월 3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1: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0: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2: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0: 전
1: 이번에도
0: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0: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박람회.

이자벨 아자니 오하이오 로렌 우드 폴른 두 곡 들었습니다. 아 마침 아파트 언니분들이랑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밤 주었는데 얼마 안 되지만 밤 좀 맺는 재미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라고 마당님이 주셨거든요. 요즘 밤이랑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 동네에 도토리 열매를 맺는 참나무들이 많은데 비닐봉지 들고서 도토리 주우러 오시는 동네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전 그걸 느끼는데 밤 주워서 반 껍질 까주시고 먹여주시고 도토리 주워서 도토리

쑤어주시고. 둘 다 부드럽네요. 그죠? 부드러운 가을의 행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주우셨어요? 10월 3일 토요일이고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맹구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저는 아침 프로그램의 오랜 청취자였는데 이제 저녁도 자주 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을 마치고 마드리드행 기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 사연 보내서 읽어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맹구쌤이라는 닉네임이 좀 특이해서 그런가 봐요. 고3 따님한테 매일 편지 써주신 분 아니신가요? 혼자 여행,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기차 여행 굉장히 낭만 있어 보입니다. 잘 마치고 오세요. 피터 포랄 메리의 500 마일즈 듣겠습니다. 6140님 청해 주셨고요. 존 덴버의 Rocky Mountain High, 파란 파도님께 보내드립니다.

딸과 함께 강릉 여행 다녀오는 길입니다. 잘 먹고 푹 쉬고 바다도 많이 보고 힐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역시 집으로 가는 길에는 저녁 스케치죠.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 행운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어요. 노래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9999님 청해 주신 방금 끝난 노래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였고요. 이연숙님께서 신청하신 라이오널 리치의 Say You Say Me 앞서서 전해드린 노래 그리고 바네사 윌리엄스의 Save the Best for Last 들었습니다. 8852님이신데 여기는 학원입니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 시험 시작하는 고등부 시험 준비로 오늘도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보여주니까 열심히 가르쳐야겠죠.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꼭 중간고사는 봄, 가을로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계절에 보더라고요. 기말고사 때는 사실 그렇게 안쓰럽진 않은데 중간고사 기간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안쓰러워요. 선생님도 파이팅입니다. 좋은 하루님 청해 주신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들을 거고요. 강재범님과 함께 이 노래 듣습니다. 제이슨 모라즈, I'm Yours.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소리가 만듭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3: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머라이어 캐리, 우트니 휴스턴이 함께 부르는 When You Believe. 청해 주신 분은 2234님이세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녁 스케치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병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0: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아이는 같이 놀자고 옆에서 매달리고 징징거려요. 화내지 말자고 하루 종일 다짐해놓고는 영락없이 무너지고 마는 시간입니다. 근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복잡한 마음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네요. 아이랑 만난 저녁 먹으면서 아이에게 다정한 한마디 건네봐야겠어요. 3911님이세요. 그래도 10월에 연휴 시작되는 날이어서 마음은 연휴만큼 좀 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2부는 이 노래로 시작했어요. 0707님 청해 주신 M2의 Pretty Boy. 자, 또 한 시간 남았습니다. 좋은 음악들로 마음의 여유와 또 마음속에 한결 좀 부드러운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로드 스튜어트, 베이비 제인, 7542님, 0148님께 전해드렸습니다. Man at Work, Who Can It Be Now? 그리고 제일 먼저 들으셨던 음악이 Fleetwood Mac의 Dreams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저는 너무 힘든 날의 연속이었어요. 지금도요. 혼자 잠깐 나와서 드라이브 중입니다 하신 분은 21 이슈라는 닉네임으로 오셨습니다. 힘든 날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나 봐요. 언제까지만 힘들면 괜찮아진다는 약속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힘든 일은 정말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하죠. 그때 필요한 게 희망 같아요. 어떤 희망이냐면 해결될 조짐이 보여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힘든 일도 끝이 난다. 이렇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게 희망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게 사람을 구원할 때가 있더라고요. 강영희님과 함께 노래 두 곡을 또 들을게요. 빌리 조엘의 Honesty, 이 노래는 2222님 청해 주신 노래. 캐리 앤 론입니다. I.O.U.

브루노 마스였습니다. Too good to say goodbye. 루나님께 전해드린 노래.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메이띵님 청해주신 노래였고요.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는 892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전 중입니다. 10월 9일까지예요. 항상 용신님의 음악을 들으면서 퇴근하고 작업을 합니다. 급 폭풍 검색했습니다. 어떤 분이시지? 류예지 작가님이시고요. 갤러리 한결에서 보글보글전 개인전 딱 나오네요. 그 한 매거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술의 일상화를 모토로 옷과 신발, 가방, 자동차 등 다채로운 일상 사물에 예술적인 상상력을 덧입히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류예지 작가님이시네요. 그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선물하고 싶다는 게 기획 의도라고 이 전시에. 와, 그래서인지 몇 개의 작품을 사진으로 보는데 정말 미소가 지어지고 막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질 때 저녁 스케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좋네요. 가까이 계시는 분 많이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우리 캐치님.

전시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함께 자랑스러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개인전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1400님 청해주신 Maroon 5 Memories 준비했고요. 4679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제레미 주커 Come Through.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2: 오늘 끝곡입니다. 청맨지연이 Give it all you got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 임팩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뭘 하든 서른 전이라면 두려움 없이 해볼 것, 그리고 뭘 했든 서른이 넘었다면 후회 없이 견딜 것. 말은 이렇게 해도 왜 그렇게 두려운 일도 많고 후회되는 순간이 또 왜 없겠습니까? 뭐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후회, 그 일을 시작한 것도 후회, 하다못해 연휴인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낸 것도 후회스럽지 않나요? 지금 어떠세요? 자, 젊다면 두려움 없이 해보고, 해봤다면 후회 없이 버티면서 최대한 가볍고 행복한 개천절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왜 내가 여기서 태어났을까 하는 그런 후회하는 목소리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작은 나라일까? 왜 우린 분단 국가일까? 그런데 말씀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하는 분 많지 않으실걸요. 뭐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또 무엇보다 K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랑 역할이 얼마나 커졌어요. 그래서 자부심이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정말 자랑스럽고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죠. 개천절이었습니다. 뭐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만큼 뭘 하든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또 뭘 했든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버텨야죠. 그런 마음으로 당당한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서 오늘 첫 곡 신형원 터 들으셨어요. 두렵다 포기하고 후회된다 좌절하기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펼쳐 있습니다. 맞죠?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현대 큐밍.
8: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4: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8: 큐큐큐큐 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0: 명태아.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장.

0: 해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양 가구 박람회.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주어진 환경을 회피하지 말고 가능한 최고의 삶을 개척하려 합니다. 양길환님. 그럼요, 그럼요. 이주영님도 신나게 듣고 싶다고. 아모르파띠 김연자의 노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김정호 날이 갈수록 737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네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맞습니다. 기초연금에 노령연금이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 연휴도 잘 쉬면서 놀아보려고요. 아이고, 5742번으로 오픈이 끝나자마자 바로 멘트를 주셨어요. 그쵸? 또 0599번으로는 젊은 시절 저도 한때 J-POP에 빠져 살았었죠. 맞아, 80년대 한참 J-POP이 또 유행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우리 노래가 최고입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기대할게요. 0599번으로 알겠습니다. 이번엔 경수님이 청해 주신 곡인데, 원래 미셸 폴라레프의 할로데이죠. 박인희 씨가 노래합니다. 사랑의 휴일.

김창완 씨 목소리가 어쩌면 이렇게 풋풋할까요? 딱 20대 그 목소리. 산울님, 산할아버지, 심상덕님 청해 주셨고, 순이님은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곡이라고. 이야,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식, 사랑했어요. 또 윤종신 고속도로 로망스는 0702번으로 또 조창식님 금연 1주년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또 박인희 사랑의 휴일 잘 들으셨죠? 농부에겐 휴일도 주말도 없어요. 초보티 팍팍 내고 있지만 추수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년 식량 자급자족이 우리 부부의 인생 목표입니다 하고 6641번으로 꼭 이루어질 거라 믿으면서 청해 주신 남궁옥분의 노래입니다. 재회.

0: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청해 주셨고요. 0423번으로 박보람과 지코가 함께 했죠. 예뻐졌다. 또 남궁옥분 재회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어휴, 땀 뻘뻘 흘리면서 주말에도 일하시는군요. 털 달린 겨울 슬리퍼 만드는 공장이에요 하고 0498번으로 글 주셨는데 일 끝나는 시간까지 행복한 토요일 함께 할게요.
1: 화물차 필요할 땐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소리 질러!

0: 스토리가 만듭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이번엔요, 같은 곡인데 좀 다른 분위기의 느낌입니다. 샵이 아니라 김현철, 낯선 사람들이 함께하는 연극이 끝나고 난 후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0: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우리. 너만 있어주면 돼.
4: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이적 다행이다.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등산 갔던 남편이 밤을 주워온 것까진 좋았는데 아니 그걸 왜 저더러 까래요? 물집이 생겨버린 거 있죠? 얼마나 껍질이 단단한지. 와, 0626번으로. 근데 그거 아시죠? 도토리나 밤 무단으로 주워오면 5만원의 벌금이 있다 그래요. 동물 위에 남

줄여두시고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뭐 우리 담장 안에 있는 나무에서 떨어진 뭐 열매야 상관없지만 어쨌든 무단으로 줍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CBS 음악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정은님, 이수미님 청해주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또 박미영님이 박상규 조약돌, 최은영님이 며칠 전에 들었는데 너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부탁해요 하셨는데, 아니 뭐 며칠 전에 들었어도 여러분을 위한 방송인데요, 당연히 또 들려드려야죠. 박성신 한 번만 더,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나이 핑계가 가장 못난 거라는데요. 요즘 나이 핑계를 너무 자주 대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이쁜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부지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정작 올해가 이제 석 달도 안 남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루하루가 더 귀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청해 주신 저구입니다. 2543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하루만.

조율 한번 해주세요.

오늘 같은 분위기에 딱이네요. 이명자님, 그쵸? 김건모 어디쯤 가고 있을까? 또 김정랑님 청해 주신 한영의 조율, 그리고 배영선님 1326번으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또 저구 하루만 이렇게 내곡이 음악 함께 하셨어요. 현주님, 이런 걸로 또 싸울 수 있는 거 아세요? 저는요, 선풍기를 닦아서 넣자. 남편은요, 아직 더우니까 그냥 둬라. 이걸로 싸웠어요. 기가 막히죠? 9303번으로. 그래요. 웃으세요. 청해주신 곡 유리상자입니다. 웃어요.

0: 5741번으로 청해 주신 방주연 그대 변치 않는다면, 또 김범룡 현아는 김수현님, 이태숙님, 또 유리상자 웃어요. 싸우지 말고 웃으세요. 9303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미래를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0: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0: 전
2: 이번에도
0: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오늘 끝곡은 스톤즈입니다. 언젠가는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프트.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어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46년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어린이 책 한 권이 대출됐습니다. 제목은 더 포스트맨, 우편 배달부였어요. 그런데 책을 빌린 가족이 그해 캐나다로 이사를 가면서 그만 책도 함께 국경을 건너게 되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책장에서 다시 발견된 책은 무려 73년 만에 원래 있던 도서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책에 담긴 내용도 편지 한 통이 우체통을 출발해 여러 경로를 거쳐 집에 겨우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책 자신도 그 줄거리처럼 아주 긴 여행을 한 셈이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참 절묘한 일들. 우리 삶에도 이런 신기한 우연들이 숨어 있는지 가끔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73년 만에 도서관으로 돌아온 책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나눠봤어요. 그 책은 내용조차도 자신의 긴 여행을 닮아 있었던 거죠. 살다 보면 한참 뒤에야 묘하게 아 앞뒤가 낮아 떨어진다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뜻밖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우연 같은 필연을 발견하는 것도 삶의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조가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이석강님이 청해주셨던 박정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그리고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5년 전 딸아이 고3 때 밤늦게 학원 픽업해서 오가며 차 안에서 종종 듣던 방송인데 오늘은 멀리 독일에서 듣고 있자니 그때 생각이 나서요.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위는 출근하고 딸아이와 그리고 예쁜 손주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딸에게 왔거든요. 깜짝 선물하고 싶은데 사연 소개되면 정말 좋겠네요. 8896님. 15년 전 고3이었던 따님이 한 가정을 이뤄서 독일에서 살고 계시는군요. 따님은 그때를 또 어떻게 추억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타국에서 시간 맞추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5233번으로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꿈음에 사연 보내서 라디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들 휴대폰으로 메시지 보냅니다. 꼭 소개해 주세요. 셋이 듣는 꿈음 참 행복합니다. 아드님이 휴대폰이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컸겠네요.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 들었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약간 성장일기처럼 꿈꿈의 사연을 보내시는 느낌도 드시겠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9274번으로 네, 보내셨어요.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결국 퇴근하기 직전에 제가 먼저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머리 감은 거예요? 해서 둘이 한참 웃었네요. 안경이라고 알려줬더니 그제야 잘 어울린다는데 괜히 물어본 건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도 꿈음 들으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는 메이비님이 신청하신 노래이기도 한데요. 페이지의 이별이 오지 못하게, 그리고 장나라의 고백 이어드립니다.

그 시절 사랑받았던 드라마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수수자루님이 청해주셨던 드라마 카이스트 OST 중에서 여러 출연진이 함께 부른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 그리고 드라마 내일은 사랑의 주제곡이었던 이후종의 내일은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캠핑하면서 불멍하며 듣고 있는데 가을밤 정취, 라디오 소리까지 모두 너무 좋습니다. 꿈은 들으며 행복한 이 시간 만끽할게요. 동글동글님. 네. 캠핑 오셨구나. 너무 좋은 계절이죠. 꿈음도 함께 놓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우 아빠님, 몇 주 전부터 아이를 재우며 아내와 함께 듣고 있는데 오늘따라 아이가 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 분유만 찾네요. 아, 아직 어린가 봐요. 아가도 주말인 걸 알고 있는 걸까요? 배부르게 맘마 잘 먹고 스르륵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래는 고현지님이 청해 주셨어요. 더원의 사랑아, 그리고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8495번으로 청해 주신 이기찬의 미인 이어드립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5: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폴킴의 노래요. 마음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지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선율.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1690-7480입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강 벤치에 친구랑 둘이 캔맥주 하나씩 들고 앉아 있습니다. 매번 만나면 징그럽게 구박하고 티격태격하던 사이인데 밤바람 맞으며 라디오 소리에 귀 기울이니 웬일로 말이 또 없어지네요. 둘 다 멍하게 야경을 바라보며 듣는 꿈음,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은 정적에 사연 보내봅니다. 수연아, 네가 있어서 참 좋다. 4820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오페라의 오랜만에 우린.

0: 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리 부르셨죠?
4: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먹고 계세요. 달빛 요정님, 오늘은 김치 두 가지를 담그느라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이제야 잠시 손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과 음악으로 작은 휴식을 가져봅니다. 몸은 조금 지쳤지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숨 고르니 이것도 참 소중한 시간이네요. 아, 휴일인데 또 바쁘게 김치 담그셨구나. 뭐랑 뭐 담그셨어요? 음악 들으면서 김치들도 맛이 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입니다. 5102님, 중간고사 기간이라 직접 보강하기 위해 커피를 좀 마셨더니 잠이 오지 않아 커튼을 빨아 널고 이 시간 쉬엄쉬엄 음악 들으며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늦은 밤 음악 들으며 저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걸 마시면 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늦은 시간에 또 카페인이 생각날 때가 있죠. 시험 기간이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번 주도 애쓰셨습니다. 9647번으로는 잠시 밖에 나와 귀뚜라미 소리 들으며 음악 듣습니다. 가을밤을 느끼는 중이에요. 하셨어요. 이 노래는 0707번으로도 청해 주셨네요. 럼블피쉬가 부른 그대 내게 다시.

세상의 모든 책. 가을 냄새를 맡다. 조소담. 우롱차를 마신다. 언니네 부부는 미국으로 떠났다. 언니는 본가에 차를 두 통 두고 갔다. 레몬그라스 차와 우롱차. 구겨진 우롱찻잎에 뜨거운 정수기 물을 붓는다. 찻잎이 죽지 않은 척 피어난다. 머그잔 안이 수중 화분 같다. 저녁엔 방을 정리했다. 침대에 책을 둘 자리를 만들고 오래된 빨랫감을 치우고 낑낑대며 침대 매트리스를 내다버렸다. 침대 뒤에 먼지덩이가 굴러다녔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먼지덩이들 같았다.

핸드폰을 보다가 다시 일어났다. 바닥에 주저앉아 책을 닫고 바닥을 쓸었다. 분리수거할 것들을 챙겨서 나갈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지나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낑낑대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탔고 나는 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분리수거 구역 안을 이리저리 오간다. 머리가 헝클어진다. 바람이 달랐다. 뜨겁고 초조하던 날들을 지나 거짓말처럼 또 가을. 서늘한 바람 한 줄기에 마음을 쓸어내리게 되면서도 두렵다. 가을은 오자마자 간다. 그럼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우롱차를 마시는 날은 계절 중 몇 없을 행복한 날이다.

0: 계절이 바뀌는 순간은 의외로 사소한 데서 먼저 발견되곤 해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바람이 달랐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새 와 있는 가을이지만 이 글을 쓴 작가는 가을은 오자마자 간다면서 아쉬운 마음을 털어놓네요. 그럼에도 창문을 열고 따뜻한 우롱차를 마시는 날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짧게 머물기에 더 아깝고 그래서 더 오래 누리고 싶은 계절. 우리도 가끔 창문을 열고 바람이 달라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우롱차든 보리차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네요. 세상의 모든 책 조소담 작가의 산문 가을 냄새를 맡다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웅산의 음성이었습니다. 파란 새벽.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윤미래 Always 그리고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였습니다. 이 밤에 왜 이렇게 달달한 게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설탕 듬뿍 바른 핫도그에 달달한 포도까지 먹으며 꿈을 듣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단 음식은 피해야 하는데 오늘도 유혹에 져버렸네요. 오늘까지만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는 제가 꼭 이겨볼게요. 오늘은 졌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참 다이어트

관리할 때, 식단 관리할 때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다시, 아, 이것만큼 유혹적인 말도 없죠.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헤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와, 이분도 먹는 사연. 1378번으로는 단골 분식 포차에서 순대와 튀김을 사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입담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서비스를 많이 주세요. 2만원 같은 1만원어치가 가능해서 좋습니다. 야식은 안 되지만 오늘만. 오늘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노래는 3542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에요. MSG 워너비 버전으로 듣습니다. 만약에.

데이빗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이하이의 계절의 우리. 그 전에 들으신 노래 MSG 워너비 만약에 였습니다.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경동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호.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Well,
1: well, well,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이적의 노래입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머리하게 파타!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1: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1등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갓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9: 리메이드 서울.
10: 카티 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쭉갓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는 동화에 나올 것 같은 분홍빛 건물이 등장해요. 아름다우면서도 기묘한 이 호텔의 지배인 이름은 무슈 구스타브. 아무리 고압적이고 무례한 고객을 만나도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구스타브는 언제나 품위 있는 미소로 우아함을 잃지 않고 얘기하죠. 무례함은 그저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랑받으면 꽃봉오리처럼 마음이 활짝 열리죠.

누군가의 미소와 친절에는 그만큼의 노력이 함께 들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 어떠세요? 못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받을 준비, 꽃봉오리처럼 마음을 활짝 열 준비 되셨나요? 최강희 영화음악 첫 곡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미스터 무스타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됐습니다. 광고만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이병호 감독이 음악을 맡았던 영화죠. 왕의 남자 중에서 대금소리가 쓸쓸하게 번지는 곡 프롤로그 먼 길 이어서 왕과 사는 남자 중에서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작품 다 제목에 왕이 들어가네요. 왕. 두 영화 모두 결국엔 왕의 곁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뭘까요? 바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라는 거. 근데 그거 아세요? 왕의 남자가 벌써 2005년도 작품이래요.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쵸? 엊그제 같잖아요. 감우성님, 극중의 장생역이었죠? 그리고 공길이, 이준기님. 마지막 줄타기 하던 장면 아직도 생생한데 시간 참 빠르네요. 3853님, 영화음악 들으면서 강희님이 소개해주는 영화들 메모해놨다가 찾아봐야겠어요. 남은 시간도 기담아 들어야지 하셨습니다. 잘 메모해놓으세요. 저는 이거 메모도 여기저기에 놔서 찾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어플 이용하긴 하는데 네, 이거 정말 시간 줄이는 일이죠. 무슨 영화 볼까 할 때 리스트 쫙 펼쳐서 골라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765님, 목 감기가 오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칼칼해서 약 먹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왔었잖아요, 여러분. 저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겁을 엄청 먹었었어요. 반드시 감기를 떨어뜨려야겠다. 완전히 감기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막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기를 하루 만에 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은 감기인데 좀 오래 가고 아직도 안 떨어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팀 중에도. 근데 저는 하루 만에 떴어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비결을 알려드리려고요. 이게 비타민이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받는 체질인가 봐요. 비타민은 부작용이 설사밖에 없대요. 그래서 웬만큼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을, 그 대용량 비타민을 6시간 간격으로 먹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물 많이 마시고 잠 잘 잤더니 똑 떨어졌대요. 아, 잠은 좀 못 잤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기에 가장 좋은 약은 뭐니 뭐니 해도 비타민과 물과 잠이다. 명심하시고요. 이왕이면 안 걸리는 게 좋으시겠지만 걸리시다면 네, 비타민. 노래 들을까요? 먼저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영화 쉬리에서 골라봤고요. 영화 졸업에서도 한 곡. 이 곡은 고황산 팬더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까지 두 곡이에요.

빌 메들리와 제니퍼 완즈의 The Time of My Life. 영화 더티 댄싱에서 조니와 베이비가 여름 내내 연습한 춤을 선보이는 장면에서 흘렀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 중에서 포인터 시스터즈의 점프, For My Love였습니다. 휴 그랜트가 영국 총리로 나왔었죠? 러브 액츄얼리. 와, 이 영화도 엊그제 같은데. 매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오니까 그렇게 오래된 영화 같진 않지만 여튼 휴 그랜트 영국 총리로 나왔었는데 관절을 누비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흘렀던 곡이 바로 방금 들으신 점프였어요. 휴 그랜트 인터뷰 보니까 리허설도 없이 찍는 바람에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하던데 여튼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면이 영화에서 제일 사랑받는 순간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색해서 더 사랑스러운 춤. 이거는 연출자의 신의 한 수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어색함은 잘 흉내내서 나오는 거는 아니니까. 성공하셨네요. 참 매력 있었는데. 틈새책방님.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본 뒤로 무척 가깝게 느껴지네요. 저는 출판사에서 일해요. 원고 작업하면서 주중에 늘 최강의 영화음악 듣는데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가끔 피식 웃기도 해요. 늘 다정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시겠네요. 노래 들을까요? 테일러 핵포드 감독의 영화 어게인스트 올 오즈 중에서 필 콜린스 어게인스트 올 오즈. 그 전에 먼저 영화 앵커맨 2 중에서 한 곡 들을게요. 얼스 인드 앤 파이어의 After the Love Has Gone 사랑이 떠나간 뒤에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승부 중에서 하동균의 지친 하루, 앞서 들으신 곡은 지난 9월에 개봉한 한국판 리메이크작 영화 인턴 중에서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또박이님이 인턴에서 한소희님이 부르던 거위 꿈 듣고 싶네요. 좋았었는데 하셨어요. 맞아요. 영화에서 한소희씨가 이 곡을 부르죠. 최강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직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시작할 때 사랑받는 느낌을 꽃봉오리처럼 활짝 펴지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겠다.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네, 어쩐지 여러분께 사랑만 받다가 끝난 기분인데요. 네, 못 드린 사랑은 내일마저 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중에서 김형중의 그랬나봐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0: 새롭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뜨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름부터 조금 특별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올리브를 처음 압착해 얻은 기름으로 가열이나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게 특징이죠. 맛과 향이 좋아서 샐러드에 가볍게 뿌려 먹기도 하는데요. 이 순수한 한 방울은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엑스트라 버진 같은 존재가 있어요. 꼭 비싸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누리는 일이죠.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빛내주는 내 삶의 엑스트라 버진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선택에서 더 높아지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나답게, 대단한 노력 없이 삶의 질을 가볍게 끌어올려줄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이 꼭 대단한 것들은 아닙니다. 뭐 좋아하는 커피를 조금 천천히 마시는 거,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깐 걷는 것, 뭐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별것 아닌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것, 그런 작은 일들로도 하루의 기분이 꽤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작은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음악일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잠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일상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그중 하나 아닐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러브 어페어 가운데 피아노 솔로 애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고요.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678번님이신데요. 어울려 산다는 건 내 마음에 누군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작은 의자 하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지칠 때는 누군가의 따뜻한 의자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자리가 돼주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한자, 사람 인자 두고서 이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같이 산다는 게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것이겠죠. 서로 기대고 또 기댈 수 있게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주고. 자, 이어지는 거군요.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가운데 두 번째 곡 Einfach in Ich 꾸밈 없이 진심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빅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와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의 로망스 오프스 94 가운데 두 번째 곡 Einfach in ich 간결하고 내면적으로 알브레히츠 마이어의 오보에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운동장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다. 모래 운동장을 달리며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다가 나무 그늘 아래로 뛰어들어갔다. 돌아보면 벌겋게 익어있는 얼굴, 같이 뛰어다니던 친구들도, 그늘에 앉아 수다 떨던 친구들도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 같다. 운동화 뒤꿈치가 닳는 속도만큼 발도 쑥쑥 자랐다.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자 나는 더 이상 달리지 않았다. 달리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했나? 아니다. 달리긴 달렸다. 술을 달렸다. 왜 이렇게까지 마셨을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 처음엔 술자리가 좋았다. 긴장이 풀어지며 흥이 나고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좋았다. 한 잔, 두 잔 기울이다 보면 절친이 되는 것도, 밤새도록 추억을 쌓고 또 쌓고 어제의 흑역사를 안주삼아 마시고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던 파티. 그러나 어김없이 파티는 끝이 났고 모두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고독해졌다.

그렇게 술의 시대가 저물었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제철 음식과 핫한 음식을 오가며 술을 마셨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임이 끝나고도 24시간 순댓국집에 들러 소주 한 병 마시고 집에 가는 지독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인생의 쓴맛을 모두 알아버린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되었다. 인생의 쓴맛이 생각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술을 열심히 달리면서도 일상을 잘 영위해 나갔다. 회사도 다니고 강의도 하고 연애도 하고 우정도 다지고 가족 구성원의 도리도 다 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건 아마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기 때문일 것이다. 술을 열심히 마시면

하면서도 요가를 3년 가까이 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느새 7년 차에 접어들었다. 근육량이 늘면서 주량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기록을 보니 2023년 10월 운동장이 아닌 천변

루이지 덴자의 포니클리 포니클라, 테너 베냐미노 질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뭐 음원의 음질은 다소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전설적인 음원이니까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현수, 노지향, 박은지 등 7명의 작가들이 함께 쓴 책, 좋아한다 말하기엔 조금 숨이 차지만 가운데 박은지의 글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1985년생 작가네요. 박은지 작가. 어떤 결심도 없이 그냥 달리기 시작했다는 마지막 문장이 전참 좋았어요. 운동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계획부터 세우잖아요. 언제부터 할지, 뭐 일주일에 몇번 할지, 뭐 얼마나 달릴지. 그러다 준비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저자분은 어느 날 중랑천을 걷다가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좋네, 달려볼까 하고요. 어쩌면 새로운 습관의 시작은 그 정도로 가벼워도 되는 것 같아요. 꼭 대단한 결심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날씨가 좋다면 잠깐이라도 걸어보시고 그러다 마음이 내키면 좀 뛰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냥요. 그렇지만 술 달리는 건 조금 자제하시고요. 자, 8115번님 사연인데요. 여긴 목포입니다. 모처럼 여유가 생겨 들어봅니다. 요즘 드라마 포엔즈 보면서 클래식 챙겨들어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는 뭐 드라마의 제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 드라마나 영화 나오면 참 반갑고 좋아요. 뭐, 어찌됐던 또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작품번호 108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립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오프스 10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렸습니다. 조성은 1악장의 조성은 D단조지만 이 2악장은 따뜻한

하고 조금은 밝아진 디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제4권 오프 47 오늘은 두 번째 곡을 만나봅니다. 제목은 앨범의 한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제1권에서도 같은 제목의 곡을 만났었죠. 여기서 앨범은 뭐 사진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글이나 뭐 그림, 짧은 음악을 남기던 그런 기념첩을 뜻합니다. 오늘 들으실 이 4권의 앨범의 한 페이지는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요. 누군가의 앨범에 가볍게 적어 건넨 짧은 음악 편지처럼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작문호 47-2 앨범의 한 페이지,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교향곡이나 뭐 협주곡, 소나타같이 이런 대작을 쓰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어떤 한 선율, 그런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작가분들이 그냥 일상을 살다가 어떤 구절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작가 메모, 작가 노트처럼 이렇게 한 문장씩 쓰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으로, 그 소재로 또 긴 소설을 완성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그가 쓴 이 서정소곡집은 마치 그런 작가 노트처럼 떠오른 악상을 짧게 짧게 한 곡 한 곡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곡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혹은 교향곡, 그 대작의 어떤 소재가 된 멜로디가 겹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작가의 비밀 노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참 재밌어요. 이 서정소곡집 전곡 감상. 2640번님 사연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정원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라디오, 방금 내린 커피, 두 아이의 제잘거림이 있습니다. 편안한 아침입니다 하셨어요. 야, 음악과 커피향,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완벽한 아침이네요. 자, 그 아침에 아주 분위기를 더해줄 한 곡 띄웁니다. 오펜바흐의 자크린의 눈물. 이 가을에 아주 어울리는 첼로 선율입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한 슈다들마이어가 주연은 윈헨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보내드렸습니다. 베르너 토마스 미푼의 첼로, 한 슈라들마이어가 주연은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942번님 사연인데요. 여긴 충남 예산이에요. 매일 출근길에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침대에 엎드려 들으니 너무 좋아요. 김정원 아나? 저 아나운서는 아닌데. 김정원 아나의 클래식 설명도 너무 좋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사실 클래식은 잘 모르거든요 하셨습니다. 저는 아나운서는 아니고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합니다. 잘 모른다고 겸손히 말씀하셨는데 알 필요 뭐 있습니까? 듣고 좋으면 그게 음악이죠. 또 오늘은 편안하게 침대 엎드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듣는 걸로도 같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언덕 위의 집 듣습니다.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와 몰몬 테바너클 합창단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언덕 위의 집, 바리톤 브린 터펠과 몰몬 테버너클 합창단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멕시코 민요입니다. 시엘리토 린도, 아름다운 하늘, 테너 롤란도 비아손의 노래로 띄워드리고요. 오늘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정은 작사, 한태수 작곡, 아름다운 나라, 소프라노 신문희의 노래와 국악그룹 놀이터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란시스 블랑의 사랑의 오솔길, 에드가 모로의 첼로와 피에르 이브 오디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8630번님이요. 고봉산 숲길 걸어요. 잔잔한 음악이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하셨어요. 아, 사랑의 오솔길 들으시면서 숲길 걸으시면 완벽하시겠는데요. 1860번님. 목적지 도착하고도 음악이 너무 좋아 감상하느라 못 내리네요 하셨어요. 아,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음악에 빠져있는데 아, 도착 시간이 조금 더 음악이 끝나기 전일 것 같으면 더 천천히 운전하고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아주 급한 일 없으시면 음악 끝까지 듣고 내리시면 좋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가운데 3악장 사라방드 듣습니다.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연주를 함께 하시죠.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모노 1004 가운데 사라방드 보내드렸습니다. 빅토리아 뮬러바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흐의 샤코헌드가 이 파르티타에 속해 있죠. 5962번님 사연인데요. 품격 있는 방송 잘 듣고 있지만 사연은 처음 보내네요. 사연 보낼 만한 기쁜 일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요. 근데 큰아들이 여자친구 부모님

이렇게 인사드리러 간답니다. 제가 다 너무 기쁘고 떨리는데 아들의 좋은 점을 잘 알아봐 주신다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이승재 힘내고 잘 하길 바래.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어머님의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부모님께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떨리기까지 하면서 바라고 계신 어머님의 이 마음이 아마 잘 전달될 거예요. 당연히 예쁘게 보시겠죠. 또 여자친구 만나러 인사드리러 오면은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오프 73 황제 가운데 화려한 사막장 론도 알렉으로 함께 듣습니다. 빌헬름 바카우스의 피아노 한 슈미트 이셉 슈타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이 곡은 3088번님과 함께 듣습니다.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오프스 73 황제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빌헬름 바크하우스의 피아노와 한스 슈미츠 이서 슈터트까지 위하는 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9929번님 사연인데요. 아, 아름다운 글 보내오셨네요. 아라리 익어가는 황금 들녘에는 천방지축 메뚜기들조차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벼이삭을 보며 예의를 차리고 꽉 찬 보름달 또 야윌까 걱정하는 가을입니다. 뾰족한 가시에 숨어있던 밤이 툭툭 떨어지고 지천이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쓰다듬어주는 가을바람과 햇살에 위로받는 중년의 일상에도 가을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이야, 멋진 가을시를 한편 보내오셨네요. 당연히 자작시겠죠. 아유,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자분들 시인 같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아, 정말 시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트리오 A단조 작품으로 114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마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톨레이프 테덴의 첼로, 그리고 롤란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브람스의 클라리넷 트리오 A 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를 마틴 프로스트의 클라리넷, 톨레프테덴의 첼로, 그리고 롤란드 폰티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922번이며 초대해 주신 어텀 실내악 공연 잘 보고 듣고 왔습니다. 아직도 드볼작의 선율의 감동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합니다. 피아노 2중주, 3중주를 처음 들어봤어요. 창피하지만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는 감동과 놀라움이었고 듣는 것보다 직접 보니까 더 황홀했어요. 조금 더 클래식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저를 설레게 하는 내용의 글이네요. 사실 이 실내악이요. 한 번에 또 이렇게 와 너무 좋다 이렇게 감동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그 챔버 뮤직이 가장 뭐랄까요, 음악의 정수다 하지만 가장 듣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운명처럼 만나셨네요. 또 이렇게 실내악 통해서 클래식 음악 더 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좋은 공연도 많이 보시고 또 혼자서도 요즘은 쉽게 또 이런저런 영상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시면서 클래식 점점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아담과 함께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레오 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중창 자스민이 울창한 둥근 지붕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밀레의 이중창 그리고 알랭 롱바르가 주연하는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메스플레와 메조소프라노 다니엘 밀레 이중창 그리고 알랭 롱바르가 주연한 파리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토 B플랫 장조 쾌일번호 254 가운데 3악장 론도 템포 디 미뉴엣 보내드립니다. 오규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 지안 왕의 첼로 그리고 마리아 주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벨트멘터 B플랫장 쪽 쾌일번호 254 가운데 3악장 론도 템포 데 미뉴엣 보내드렸습니다. 오귀스탱 듀메이의 바이올린, 지안 왕의 첼로, 마리아 주앙 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성자들의 행진,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당신의 삶에 새겨 넣으신 예수님, 우리도 오늘 그 말씀과 그 삶을 조용히 따르기 원합니다. 아득하고 막막하여 주저앉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또다시 새 날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교회에 참된 터는 찬송가 600장입니다. 김해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심장은 얼마나 요동치고 있었을까요? 당신 앞에 닥칠 일을 떠올리시기 전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셨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 예수 나귀 타고. 이어서 CBS 합창단의 오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가 부른 귀하신 예수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 영광 버리사 김학남의 음성이었고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김지환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조준모의 찬양 행복한 나귀 들으시고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보혈을 지나 라비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주여 우리 무리를 이상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시온에 오시는 주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강성훈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

0: 셀프.
1: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조셋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조셉별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김성수의 찬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베스퍼스 합창단이 부른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리고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합니다. 먼저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보내드리고요. 이수원님께서 청하신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이어서 함께 합니다.

서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얽어매지는 말게 할지어다. 그대 영혼과 내 영혼의 두 기슭 사이에 사랑으로 하여금 뛰노는 바다가 있게 하라. 마치 거문고의 줄들이 비록 한 가락에서 떨릴지라도 줄은 서로 간섭을 받지 않듯이.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에서 한 구절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물결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세상을 울립니다.

사랑이 우리를 든든히 홀로 서 있게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규환의 음성이었고요. 이장희의 찬양으로 큰 사랑의 새 계명을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소프라노 최정원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0: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자동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1: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2: 경민대학교
3: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2: 경민대학교
1: 취업에 강한 대학
2: 경민대학교
3: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4: 부모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엔 마을에 교회 종소리가 댕그렁 울리면 바람을 타고 오는 그 울림에 예배 시간이 됐음을 알 수 있었죠. 오래 울리지 않아도 그 짧은 울림 하나가 흩어졌던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았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가만히 다가오는 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 되셨나요? 한 주 동안 세상을 향해 있던 걸음을 잠시 돌려 주께로 향하는 주일이길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그린

우리의 주일 아침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곡이었습니다. 마라나타 뮤직그룹의 찬송 메들리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과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 이어졌네요. 정민아의 Amazing Grace 오셨어요. 김영호님, 온 가족이 9시 예배 준비하면서 잘 듣습니다. 앙빵님, 예배당 나가는 준비하며 들어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통하시는 주일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의 희망님께서는 오늘 처음 오셨대요. 닉네임이 좋습니다. 기도는 나의 희망님.

앞으로 자주자주 와서 기도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자주자주 오셔서 게시판 참여도 해주시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 나누고픈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찬송가 이쪽에서 주시면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 주신 청취자분들처럼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O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듣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중국어로 들었습니다. 앞에 흐른 곡은 Count Your Blessings,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O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 오늘도 어김없이 정미나의 Amazing Grace,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네요. 아유, 감사한 말씀, 모데라토로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하신 분 5315님,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전철을 타고 3년 전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 남양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신청합니다. 예, 이 버전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요. 헬렌 베일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도 밤나무가 서로 자기가 밤나무라고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이거 요즘 자기가 진짜라며 죽자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어떤 사람들을 똑 닮았죠. 너도 밤나무는 그 잎이 밤나무와 비슷합니다. 반면에 나도 밤나무는 그 열매가 밤처럼 생겼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밤나무가 아니죠. 진짜 밤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 열매입니다. 가을이 되어 튼실하게 아람벌어진 밤송이를 주렁주렁 맺고 서 있는 밤나무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새번역서 7장 16절.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특히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가짜일수록 더 그럴듯하게 꾸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말죠. 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는 잎이 아니라 열매를 보아야 하고 사람은 입이 아니라 그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목사님의 그 열매를 보고

10월 4일 주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우스홀더 페이스 믿음의 가정 신청하신 분은 예쁜 선생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청취자분이 결혼하실 때 친구들이 결혼식 축가로 이 곡을 불러줬다고요.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 28주년을 맞이하셨대요. 와,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내 곁에서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당신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합니다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메시지로 남기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빌리 님께서도 들으셨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니 집에서 우리 부부만 있을 때가 많아지면서 문득 든 생각. 만약 우리 부부 사이가 원만치 않다면 둘 다 집에 있기가 참 불편하겠구나. 그래서 늘 아내 입장에 서서 아내를 아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와, 아내분께도 이 마음을 직접 표현해 보세요.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척동에 두 아들 구와 진을 둔 아재입니다 하셨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케이카호아오 레술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죠. 다락방님의 신청곡 다락방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하와이 할아버지가 부른 찬양 꼭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10월 4일 주일 아침 오늘 6시 방송을 열며 우리 나눈 이야기. 예전에는 댕그렁하는 예배당 종소리가 주일에 모든 성도들을 한 군데로 모았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끝곡은 Crying in the Chapel을 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외로움을 겪은 후에 예배당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내용이죠. 엘비스 프레슬리 Crying in the Chapel로 1부 닫고요.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와주셔야 합니다.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 조이포유에서 7시에 2부 이어가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요즘 영어로 터치그래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잠깐 바깥바람 좀 쐬어봐 정도의 느낌인데요. 하루 종일 온라인 세상에 머물기보다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밖으로 나가보자는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 밈이라고 합니다. 최근 과학 팟캐스트에서 이 말을 꽤 진지하게 다뤘는데요. 정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의 뇌와 집중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였죠. 연구 결과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낸 후 주의력과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터치그래스 해볼까요? 햇빛도 보고 나무도 보고 천천히 걸으면서 잠시 머리도 좀 식혀주시죠.

0: Good morning, Judith. 10월 4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로 시작했습니다. 이 곡이 참 잘 어울리는 가을 아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소 일요일 아침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쉬시는 분들이 많겠죠? 연휴의 한가운데 있는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3: 잘 부탁드립니다.
5: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0: 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계안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명태

0: 맛있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호박님, 오늘 선곡 마음에 들어요. 아침 준비하며 매일 듣는 1인입니다. 현봉님도 명곡 청취로 오늘도 성공한 하루 하셨네요. 9671님 신청하신 포리너의 I Wanna Know What Love Is. 그 전에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보스턴의 아만다 보내드렸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셨어요. 오동섭님, 생애 처음 라디오 보낸다고, 라디오에 사연 보내신다고.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제 보물 1호인 초등학교 5학년 딸과 경주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항상 수고하는 아내와 예쁜 우리 딸, 이번 여행도 많이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추억 만들자. 사랑해. 요즘 경주가, 저는 경주를 한 10년 전에 가고 안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녀온 많은 분들이 경주가 더 좋아졌대요. 예쁜 카페도 많이 생기고 맛있는 맛집도 많이 생기고 뭐 좋은 전통문화야 말해 뭐예요. 그래서 더 여행이 풍성해지는 도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세요. 딸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주토피아2 OST 샤키라의 주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은 또 주디인 저의 주제곡 같은 노래이기도 해서 언제 들어와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샤키라의 주 보내드리고요. 아리아나 그란데 피처링 제시 제이, 니키 미나즈의 뱅뱅 같이 들을게요.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십니다. 리사 오노의 샐러드 프리. 네, 과일 샐러드라는 뜻이래요. 연인을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과일 샐러드 그리고 모카의 I Remember 그 전에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3472님 늘 듣기만 했는데 주디의 목소리가 나를 이끌었습니다. 나도 주디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암요 3472님 주디스 맞으십니다. 기억할게요. 도니영님은 갱년기라 더워서 반팔 입고 걷기 운동 나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더워서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게요. 근데 저는 사춘기 때부터 몸에 막 열이 나고 더웠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되면 또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더울까 싶기도 하고 또 사춘기 때 더웠으니까 갱년기 때는 의외로 안 덥지 않을까 이런 또 부질없는 희망도 가져보고 그렇습니다. 잘 보내시고 나중에 많이 알려주세요. 도니 형님. 어쨌든 갱년기에 가장 좋은 두 가지가 걷기와 또 이 좋은 음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걷기 운동하고 계신 도니 형님께 김태우의 꿈을 꾸다, 박지연의 보고 싶은 날엔 보내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 오사카 왕복하는 크루즈 여행권 드립니다. 함께 갈 두 분이 모두 사연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선후배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은 짝꿍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친구예요? 누구의 남편 혹은 아내입니다. 누구의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름이나 닉네임 혹은 휴대폰 번호 끝자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누가 누구의 짝꿍인지 더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의 사연이 모두 접수돼야만 크루즈 승선권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 함께 여행 가고 싶었던 사람이랑 사이좋게 손잡고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 크루즈 달고 보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

0: 음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원성 플랫폼 카고링크.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소리가 만듭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무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접초등학교 스탠바이.
5: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4: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무미림이 곧 온다.
5: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무미림.
6: 평택고덕 무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8: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7: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8: 경리나라.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11: 중화역 가까이
12: 새집이 라온.
11: 기다려온 서울 새집
12: 드디어 라온.
1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13: 4785님, 옆집에 있다 건너온 지 100일쯤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요가 나와서 좀 이상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7시가 되면 주디의 굿모닝 주디스 인사가 떠오릅니다. 요즘 몸이 좀 축 처져 있었는데 선곡 덕분에 기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정착해 주세요. 4785님, 하긴 100일이면 이제 뭐.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력이 붙어.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0: 요리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쯔갑걸.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4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리말의 네버엔딩 스토리 0707님 신청곡이었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에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Bakana hep

크리스의 The Lion Sleeps Tonight 1533님 신청곡이었고요. 비틀스의 Yellow Submarine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김성수님, 가족들과 일본 여행 와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주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일본 여행은 처음인데 큰딸만 믿고 왔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작은 딸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 아빠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다는 건 기대가 크다는 거, 기대가 크다는 건 더 많이 사랑받고 싶다는 거, 그런 뜻이겠죠.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전해드렸고 여행 중에도 많이 많이 말씀해 주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맨넷 워크의 다운 언더, 파파 위니에요. You are my sunshine.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엘리 굴딩의 How Long Will I Love You, 맨디 무어의 Only Hope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363님, 저 오늘 공장에 혼자 출근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혼자라도 음악이 있어 좋네요. 프리랜서라 혼자 돈도 더 많이 벌어서 좋습니다. 혼자일 때 좋은 것들이 은근 있어요. 이렇게

라디오도 물론 같이 들어도 좋지만 혼자 들어도 외로움이 가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꽃쟁이님도 저는 오늘도 늘 똑같은 일상으로 CBS 듣고 있는데 역시 라디오는 혼자라도 외롭지 않게 위로받는 힘이 있는 듯 합니다 하셨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문세 솔로 예찬 바비킴 강산의 친구요.

바비킴 강산의 친구여, 이문세 솔로 예찬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세요. 0336님, 주디 그거 아세요? 내가 쓴 글을 읽어주면 나도 모르게 딱딱해졌던 마음이 순간 스펀지처럼 말랑하게 됩니다. 근데 0336님 그거 아세요? 이런 사연 주시면 제 마음도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진답니다. 0805님, 초등학교 5학년, 1학년 동동이 형제들과 매일 아침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9700번, 세검정 초등학교 6학년 6반 박재범입니다. 엄마 폰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몇 학년 학생입니다 하거나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간간이 음악과 음악 사이에 이렇게 또 소개해드린답니다. 트로이 시반의 유스, 알렌 워커, 이슬린 소레임의 페이디드, 위켄드예요. Die for you.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481님, 가끔 문자 참여하는데 실명은 처음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저도 윤주거든요. 조윤주요 하셨는데 윤주씨 반갑습니다. 저 살면서 윤주라는 이름을 윤주가 흔하긴 한데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조윤주씨 이름 많이 불러드리고 싶네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아주 긴 노래 신청하면 민폐일까요 하셨는데 All Too Well 조윤주님과 함께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칠게요.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0: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늘한 초가을 바람이 스며드는 계절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가벼운 변화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지죠. 이럴 때 제격인 허그펌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드 커트에 자연스러운 C컬을 더해서 이름처럼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헤어스타일인데요. 마치 이 계절의 허그펌처럼 우리의 일상도 따스하게 안아줄 포근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 때면 괜히 따뜻한 것들이 좋아져요. 계절이 조금씩 차가워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몸과 마음을 살며시 안아주는 작은 온기죠. 서늘해진 날씨만큼 마음 한구석도 쓸쓸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내 얼굴을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헤어스타일처럼 소소하고 다정한 일상으로 나를 꼭 안아주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